0: 쏘개 액시로
1: 보고 난시와다의 착륙 완료
2: 요시
0: 보고 난시와다의 착륙 완료
2: 요시 대산쇼다야
0: 오케이스마스 대산쇼다의 타인임매가 고가주인이 심어시마시다
2: 시타이와
0: 선화대 음해마시다
2: 요시 他は俺に続けろい。
0: 行くぞ。